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찾아 용강으로. 최근 할빈 주황대가 국제관광서비스센터 2층에서는 이색적인 살롱 행사가 열렸습니다. 신소비 분야 창업자와 소상공인 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커피를 마시며 치유감과 위안감으로 새로운 소비시장을 견인하는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눴습니다. 활기차면서도 여유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이런 풍경은 현재 우리성 소비시장의 깊은 변화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성의 소비 주체는 더 이상 눈길만 스치는 시기에 관광 방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현지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까지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커피, 마음과 몸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캠핑, 마음을 울리는 공연 등에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올봄 성상무청, 문화 및 관광청 등 관련 부서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5.1절 연휴를 즐기고 여유로운 소비를 누리자를 주제로 서비스 소비와 감정 경제를 결합한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성을 도시의 불안을 치유하는 휴식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이 추구하는 편안한 휴식과 문화적 몰입형 체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올 5.1절 연휴 기간 우리성은 편안한 휴식과 문화 몰입을 핵심으로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 몰입형 문화체험, 신형 레저 관광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여유로운 관광 상품을 다수 기획했습니다. 최근 빙설대책의 생태 캠핑구역이 5.1절을 맞이해 새 단장을 마치고 재오픈했습니다. 봄, 여름철 야외 레저를 특색으로 하는 이 신규 시설은 고급 캠핑카 29대와 다양한 텐트 시설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전용 바비큐 구역을 마련하고 전구역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할빈 성북구도 태양도 빙설대책의 금화만 습지 등 주요 명소에 캠핑 구역을 조성했습니다. 하드웨어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성은 느린 삶 스타일 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흑룡강성 5.1절 연휴 소비 진작 행사 기자회견에서 성문화 및 관광청은 할빈 대경 지체아를 잇는 숨은 명소 관광 로선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할빈 중화 바로크 역사 문화거리, 대경 란도코 별빛 캠핑장, 지치할 안강시 100년 역사거리까지 이어지는 이 로선은 도시의 문해적 감성, 온천 힐링, 독특한 공업 풍경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정서적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한편 전성적으로 1,200만 원 상당의 문화 관광 소비 쿠폰을 발급해 관광지 입장권, 호텔 숙박, 문화 오락 시설 등 다방면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메이투안 페이주, 시트립, 을련 등 온라인 플랫폼도 전역의 관광업체와 협력해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은 중화 바로크 거리를 거닐거나 융창랜드의 서커스 야간 공연을 체험하면서 흑룡강 현지에서 선사하는 진정한 힐링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서적 가치가 소비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되면서 우리성은 과학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융합, 창업 생태계 육성을 통해 정서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할빈 신구 극지공원에서는 미래감 넘치는 은하수 타임캡슐이 관광객들의 새로운 체크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중앙텔레비전 설맞이 특별공연에서 선보인 바 있는 갤버 로봇이 스마트 점원으로 활약하며 커피 제작, 라테아트 서비스를 정확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통해 관광객과 재미있는 소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지원을 넘어 문화창의성이 전통자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4월 24일 할빈 사범대학 창의시장 3.0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50여 개 부스가 빙설문화, 무형문화재 기회,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결했습니다. 할빈 사범대학 미술학원 조각학과 학생들은 얼음 조각 수업을 시장으로 옮겨 직접 조각 도구를 들고 얼음 조각을 만들며 관광객들이 빙설 문화의 온기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색, 호조족, 어피공예, 먹판화 등 무형문화재 체험도 차례로 펼쳐졌으며 관광객들은 직접 참여하며 전통기예의 매력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춘신은 10개 현구를 이끌고 단체로 입점해 삼림의 도시 문화관광설명회를 시장 안에서 진행했고 서운관령 산림의 특산품을 맛볼 수 있는 산림 명품 체험존에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3년 개장 이후 시장은 누적 방문객 20만 명을 돌파하며 문화 전파, 소비 체험, 교류 상호작용이 어우러진 감정 해방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5.1절 연휴를 맞아 우리성은 100여 개의 여행 코스와 수천만 원의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정책 지원과 체험 수준 향상으로 우리성은 소비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며 고품질 발전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성 최초의 전방위 몰입형 우주 테마 디지털 전시관인 중국 성곡과학기술공간이 하얼빈 신구에서 정식 개관했습니다. 전시관의 핵심 경관은 1:1 고정밀도로 복제된 중국 우주 정거장입니다. 천화 핵심 모듈의 대형 기둥 구간이 완벽하게 재현됐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장비도 실제 모습 그대로 구현돼 우주 정원의 본 모습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을 나오면 우주 탐험의 리정표, 태양계 탐험, 세계 주요 우주선, 세계 우주 스타벽, 중국 우주 개발사 등 전시 구역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특히 세벌의 실제 우주복이 눈길을 끄는데 일반적인 선내복, 선외복 외에도 전국에 단두 벌뿐인 달 착륙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장 주목받는 전시물은 분해 형태로 완전히 전시된 실제 위성입니다. 태양 전지판 등은 모두 실제 궤도 운영 부품으로 관람객은 위성체 구조와 전지판 구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정밀한 우주선 제조 공정을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지점에 서서 손을 들어 화면을 터치하면 배경이 전환되며 달 탐사 및 달 표면 걷기를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고 촬영 후 자동 생성된 QR코드로 나만의 달 착륙 이미지를 간편하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와 같은 로켓 발사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조작해 문창 발사장의 현장감을 느껴볼 수 있으며 직접 점화 버튼을 누르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로켓이 솟아오르는 장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달 기지 모형 앞에서는 달 기지 건설 및 달 표면 탐사에 참여하는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한편 전시관은 2만 2천 평방미터 규모의 할빈 공업대학 위성시험 총본부 기지와 연계돼 있습니다. 탐구 학습 활동을 통해 위성 총조립 테스트 작업장, 환경시험센터에 들어가 실제 위성의 생산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우주 엔지니어와 대면 교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진행의 형국화였습니다. "지금은 밝게 빛나고 있지만 미래에도 그럴까요? 오늘만 생각하고 에너지를 마구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에너지를 아끼세요.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 오늘은 122번째 시간입니다. 위민인의 찻집 개업식 날, 왕혜양과 아비가 차로 어른들을 모시고 가게에 온다.
1: 자, 아버님. 아버지 조심하세요.
2: 어머,
3: 개업
4: 축하.
2: 오셨어요?
4: 내 찻집.
0: 차에서 내린 왕정미가 간판을 올리다 보고 말한다.
4: 이거 악영 아주머니가 하던 찻집이 아닌가? 누가 이름을 지었나? 이건 어머니한 표절인데.
1: 아버님 아들 왕교수가 지은 거예요.
5: 제가 지었습니다.
6: 네네, 한판 그만 따시고 들어가네. 글솜씨나 구경 가세요.
5: 들어가세요.
0: 강덕복 전 관장, 왕정민의 식구들이 큰 차탑을 사이두고 둘러앉는다. 정장 차림을 한 위민의 아내가 다가온다.
7: 어머님 먼저 이걸 드세요. 아버님 뭘 마시겠어요?
8: 시어미한테 물어봐.
7: 어머니 뭘 드릴까요?
9: 아직 익숙지 않구나. 메뉴판도 안 주고 내가 어떻게 주문하니?
7: 긴장해서요.
9: 긴장할 게 뭐 있어.
0: 위민의 아내가 메뉴판을 안걸에게 건네준다.
9: 찻집 하려면 조이를 잘 관찰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1: 네. 악영 아주머니 말을 모방하지 말아요. 그가 권리 침해했다고 고발하겠어요.
9: 악영 아주머니 말해도 되고 난 안 돼?
7: 아유 됐어. 입씨름 그만하고 목도 마른데 시큐. 얼른 주문하세요.
9: 내가 볼 줄도 모르는데. 자, 저 둘이서 대홍포 대홍포 하던데 대홍포나 마셔볼까?
6: 대홍포가 얼마나 비싸다고. 제 집인데 아껴야지.
9: 아끼긴요. 그거 마신다고 거덜나겠어요? 대홍포 마셔요.
8: 좋았어. 대홍포면 대홍포지.
9: 당신이 그... 사장이에요? 큰 소리 치긴.
0: 다들 너 한 마디 나 한 마디 주고받는데 위민이 들어선다.
10: 왔어요? 사장님, 우리 대홍포차 마시러 왔네.
11: 네, 마세요. 마음껏 마세요. 저기 특등 대홍포차도 마세요.
7: 이게 얼마야?
11: 어머, 마세요. 돈 안 받아요.
8: 돈 안 받는다고 다 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대홍포 한주전자에 얼마인지.
9: 메뉴판에 있어요. 한주전자에 398원이에요.
8: 398원? 비싼 거 주문하기로 했잖소.
0: 위민의 아내가 대홍포차를 한 잔씩 따라 어른들에게 권한다.
6: 좋구만. 특정 대홍포가 다르고.
7: 난 맛이 다 같은데?
6: 당신이 몰라도. 당신한테 조차가 아깝지.
7: 마나님, 마나님. 뜨거워요. 조심해요.
9: 나만 말하지 말고 그 새끼손가락 지켜들고 이쁜 줄 아니?
0: 아비가 일부러 새끼손가락을 쳐들어 보인다.
9: 뭐 같아?
0: 강덕복네 집. 외출 준비를 마친 난거리 강덕복을 재촉한다.
9: 여보, 빨리요. 아비가 밖에서 재촉하잖아요.
8: 나도 가야 하오? 나도 가라.
0: 손에 신문을 든 강덕복이 시답잖은 표정으로 다가오며 말한다.
8: 내 말은 당신이 여기 나가 마중하고 난 집에서 기다리면 되지.
9: 왜 그래야 하는데요?
8: 그건 국제관례지. 어? 텔레비에서 못 봤어? 언제나 부대통령이 공항에 나가 마중하고 대통령은 총통부에서 기다리잖소.
9: 당신이 대통령이에요?
8: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내게 그런 뜻이요.
9: 갈래요? 말 거예요?
8: 갈게. 가지 가지 가지. 가면 되지 않소.
9: 당신은 끌 때나 안 가고 때리면 후퇴해요.
8: 내가 언제 후퇴했어? 지금 전진하고 있잖소.
9: 빨리요. 말 말고.
0: 강덕복과 안거리 집을 나서자 아까부터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비가 말한다.
7: 왜 이렇게 꾸물거려요?
9: 아버지한테 물어봐.
7: 라동지 또 방해했어요?
8: 엄마하고 인원해봤지. 내가 집에서 기다릴 테니 혼자 마중 가라고. 싫단다.
7: 왜요?
8: 왜 싫은지 누가 알게. 내가 물어봐.
7: 내 말은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요.
8: 그들이 오는데

0: 애가 여기까지 갈 필요 있니?
1: 아버진 왜 친이마중 안 가는데요? 아버지가 뭔데요?
0: 난 내 애비고 너 당당한 소비고 사령원이다.
1: 내 아버진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젠 사령원이 아니죠. 언영 군복 벗었잖아요.
2: 강덕복과 안거리 차의 모시나비가 운전석에 오르며 말을 계속한다.
1: 우리가 평소에 아버지를 수장님이라 부르는 건 존중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착각 마세요. 네?
0: 웃긴.
3: 당신 어디 수장으로만 착각해요? 대통령인 줄 알잖아요.
2: 기차역. 긴 경적 소리와 함께 기차가 서서히 역에 들어선다. 안걸과 강덕복 그리고 아비도 시간 맞춰 역에 도착한다.
0: 벌써 왔니?
1: 아이고 빨리요. 아버지 귀띔할게요. 이모부 앞에서 평상시 미루면 안 돼요.
3: 아비 말이 맞아요. 자꾸 비교하지 말아요. 특히 옷차림 갖고 그러지 말아요.
0: 비교하다니 내가 언제 비교했어?
3: 그가 잠옷 입는다고 당신도 입겠다.
1: 맞아요. 이모부는 실내에서 잠옷 입는데 아버진 그걸 입고 사천옷 마실 다니잖아요.
0: 아니 아, 둘이 오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어? 서로 맞장구 치면서 날 업신여겨?
1: 아이고 어떻게 감히 그래요? 걱정돼서 그러죠.
0: 뭘 걱정하니?
1: 아버지가 청도이민 앞에서 망신할까봐요.
0: 자리가
2: 그늘 단 선글라스를 목에 걸고 커다란 트렁크를 든 안흔이 기차에서 내린다. 안거리네가 반갑게 부르며 마주간다.
4: 언니!
1: 이모!
4: 안거라! 오랜만이구나.
2: 안흔이 안거리 손을 잡고 반가운 인사를 하는데 한켠에 서 있던 아비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는다.
4: 아비야 왜 웃어?
1: 아니에요 진이 아는 이모. 이모를 보니까 너무 저와 정섰어요.
3: 헛소리 듣지 마.
4: 아니 난 아비 말하는 게 재밌어. 헛소리라도 듣기 좋아.
2: 안근이 말없이 마주서 있는 강덕복을 향해 먼저 인사를 건넨다.
4: 아니 제부도 나왔어요. 자태가 너무 높네요.
0: 고향은 왜 안 내려옵니까?
4: 아 모자를 두고 내려서 모자 가지러 갔어요.
3: 아니 이 더위에 모자는 왜 쓴대?
4: 그러게 나도 그랬는데 안 들어.
0: 내 보기에 모자를 아직 실컷 못 썼어요.
1: 아버지
0: 넌 저리 가.
2: 이때 회색 중절 모자를 눌러쓴 고양이가 기차에서 내려 두리번거리다가 안흔이네를 발견하고 다가온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나비가 또 기득거린다.
3: 얘가 왜 자꾸
4: 네, 봐요 봐요 내가 저 모자 보기 싫다는데요. 한사고 쓰더니 저거 봐요.
5: 어, 모자가 보기 좋구만. 나도 사서 써야겠네.
6: 반갑구만 강사령.
2: 강덕복이 앞에 다가온 고양이가 두 팔 벌려 그를 와락 포옹한다.
0: 어, 이러지 말게 이러지 말게 이러면 안 되지.
1: 이거야말로 국제 관례예요.
0: 어이구, 이모부 우리 조카. 그래 그래.
1: 이모부 점점 더 세련돼 보여요. 이모부하고 비교하니까 우린 천사람 같아요.
0: 농촌 사람이 어때서? 어?
5: 고향은 보침성이 좋구만. 어, 가세 가세 집은 이거 뿐인가?
0: 그래 이거 뿐이요.
1: 이모부는 정말 멋져요. 어디 가나 노트북 갖고 다녀요.
0: 그래 지금 난 주식한다. 이게 없으면 안 돼.
4: 주식 때문에 노트북 못 나요.
1: 또 뭐해요?
0: 또 뭐 하겠니? 너 이모 헛소리 듣지 마. 쓸데없는 소리야.
2: 오랜만에 만난 고양이네를 환영해 강덕복네 집에서 풍성한 상을 마련한다. 정团장과 덕화, 왕해양과 아비가 함께 상에 둘러앉아 있다. 강덕복이 술을 따라주며 말한다.
0: 이모 태조는 덕급이요. 인민대회당이 특별히 공급하는 거요.
7: 덕급은 무슨 돈 벌기 위한 수석이지. 지금 모태수는 옛날처럼 귀하지 않소. 보통 백성들도 다 마신다니까. 세도가에 살던 제비도 백성들 집에 동지를 틀지. 모태수 공장도 옛날처럼 거들먹거리지 못하고 악을 쓰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알겠소?
0: 그래 맞소 맞소 고형 말이 맞소.
4: 모태수 권하면 마시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 그리 많아요.
7: 내가 뭘 했소? 실제 상황을 말했을 뿐인데 정말.
4: 그 실제 상황을 당신이 말해야 하나요?
7: 그럼 누가 말하겠소?
2: 안흔과 고양이가 밥상을 마주하고 입씨름을 벌이는데 안걸과 강덕복이 화제를 돌리며 건배제의를 한다.
3: 됐어요 됐어요 그만 다 떠요. 시작하세요.
0: 자 비로 전술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갖춘 거니 성심성의껏

0: 단전합시다.
1: 좋았어.
2: 환영해요. 환영해요.
1: 환영해요.
3: 이모.
4: 좋아요, 좋아요. 아니. 정형, 왜 술을 남겨요? 남겨서 물고기 키우려고?
5: 젖자를 굽는 고양이가 마주앉은 정판장의 술자를 보며 말한다. 정판장이 말없이 남은 술을 굽내자 고양이가 만족된 듯 웃는다. 강덕복이 정판장의 눈치를 살피며 고양이에게 술 한 잔 더 따른다.
4: 에이, 그래야 군인답지. 졌어. 아니, 안 됐어. 나르게
3: 주세요, 아버지. 이모부, 이모, 우리 부부가 올릴게요.
4: 아비야, 결혼식에 우리를 청하지 않아서 우린 니들한테 불만이 많다.
3: 그럼 두 가지 의미를 담아 권하죠. 하나는 환영이고 하나는 사죄하는 의미.
4: 그건 안 돼. 두 잔을 권해야지.
3: 아, 좋아요. 여덟 번이라도 괜찮아요. 그죠?
4: 그래.
3: 자, 받아요.
4: 축하하네.
3: 네, 고마워요. 이모, 마실게요.
1: 이모 부추장이 대단하네요.
4: 아니네. 전에 섬에서 우파로 있을 때는 주량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지.
5: 살아온 환경이 다른 탓인지 모두의 분위기와는 뭔가 자꾸 어긋나는 고양이의 발언에 다들 서로 어색한 눈빛을 마주치고 있는데 곁에 앉은 안흔이 황망히 남편을 빈자한다.
6: 얼마 안 마시고 취했어요? 섬 얘긴 왜 꺼내요? 당신 오빠된 게 자랑이에요?
4: 자랑은 아니지. 허나 죄도 아니지 않소. 아무나 오빠 되는 거 아니잖소. 자격이 있어야지. 안 그러소?
0: 그렇군. 우린 그런 자격이 없지. 안 그런가, 매부?
1: 맞소. 자, 고양. 바 자격을 위해 한잔 하기.
4: 좋아요. 자. 자. 남기면 안 돼요.
5: 그날 밤 잠옷 차림으로 침대에 걸터앉은 강덕복이 끊임없이 트림을 하며 가슴을 두드린다. 침대에 앉아 책을 보던 안걸이 묻는다.
7: 과식했어요?
0: 과식? 벌떡 찼어. 목까지 차올라서 안 내려가.
7: 왜 안 내려가요?
0: 당신 생각에.
7: 형부 때문에 화나서?
0: 그 형도 참 몇 년 못 봤더니 왜 그 꼴이 됐어?
7: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뭘 편해요?
0: 전엔 그러지 않았어. 특히 섬에 있을 때 그때는 숨죽이고 살았는데 지금은 숨죽일 필요 없으니 제멋대로요.
7: 그러게요.
0: 거보, 내가 여기 안 나가겠단데 기어코 가자더니.
7: 이게 마중간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0: 답답하네. 관계가 크지. 내가 기차에게 마중 안 가고 특별대우를 해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거만하지 못하지.
7: 당신은 형부를 몰라요. 지식인들을 모른다고요. 저런 사람들은 다 저래요. 늙을수록 몰지각하고 몰지각할수록 거만해요. 그들 이런 걸 개성이라면서 아무 때든 나타내려고 하죠.
0: 뭐라고? 나타내려 한다고? 그렇게 볼 것 없어. 내가 가르침을 청하잖소. 지금 불치하문하잖소.
7: 불치하문? 말해봐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랜데요?
0: 당신이 위요. 그럼 불치상문 됐소?
5: 강덕복이 침대에 엎드려 적외선 기계로 허리 찜질을 하고 있는데 안걸이 들어와 문을 닫는다.
0: 저 사람들을 왜 자꾸 싸워? 저 형 어디 아픈 거 아니요?
7: 아프긴요.
0: 갱년기인 거 같소.
7: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갱년기예요.
0: 내 보기엔 십중팔구 만성이요. 치료가 안 돼요. 요 며칠 관찰해본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려서. 우리 싸우는 건 저 형이 원흉이고 장본인이요. 밤마다 저 형이 긁어도 아무래도 저 형이 자꾸 트집 잡는 것 같소.
7: 맞아요. 언니가 자꾸 형부 트집 잡아요.
0: 내 느낌이 그대로 정확하지. 저 형이 왜 자꾸 구형 트집 잡소?
7: 말하면 안 믿을 거예요. 형부가 인터넷 연애한대요.
0: 그건 나도 아오. 올 때 벌써 눈치챘어. 그리고 고향은 인터넷 중독이야. 24시간 내내 인터넷을 하.
7: 그가 접속해서 뭐 하는지 알아요?
0: 주식한다면서.
7: 누가 24시간 인터넷으로 주식한대요? 접속해서 딴짓해. 늙은 게 점잖지 못하게.
0: 어? 그가 또 뭐 하는데?
7: 인터넷에서 연애한대요.
0: 어?
7: 아이디가 긴긴밤이란 여자고 연애한대요.
0: 뭐라고?
7: 들어와요.
5: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고양이가 들어선다.
4: 아이, 벌은 대낮에 문 닫고 뭐 하는 거야?
7: 귓속말 했어요.
4: 무슨 귓속말?
7: 귓속말인데 어떻게 형부한테 알려줘요?
4: 그래, 남들이 들으면 안 되지. 아, 이보, 다 죄였어? 약속했잖아, 찻집에 가보자고.
0: 어, 다 됐어. 먼저 내려가 기다려. 인차 내려갈게.
4: 아, 빨리 내려. 아, 기다릴게.
0: 어. 아유.
7: 조심해요, 급해하게.
0: 이놈의 허리. 아유.
5: 강덕복이 고양이를 데리고 위민인의 찻집에 온다. 강덕복과 마주 앉아 차 한 모금 마시던 고양이가 묻는다.
4: 누구한테서 들었소?
0: 남이 모르게 아래면 들키지 말았어야지. 그런 일이 있어 없어?
4: 허튼 소리 듣지 마. 나 그 긴긴 밤에 얼굴 본 적도 없어. 아, 무슨 장난하다고.
0: 정말 그 여자를 본 적 없어?
4: 정말 본 적이 없어. 아, 심지어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 자기가 여자라니까 나 잠시 그를 여자로 여길 뿐이오.
0: 누굴 속이려고. 내가 바본 줄 알아? 어? 밤낮 불장난하면서
4: 니...
0: 남잔지 여잔지 몰랐다는 거요?
4: 이건 말끼리 통해야 말이지.
5: 답답해난 고양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채질을 한다. 계단을 내리며 그들의 모습을 스쳐 지난 위민의 아내가 카운터에 서 있는 위민에게로 다가가 속닥인다.
7: 여보.
0: 응?
7: 아버님이 이모부를 훈계하고 있어.
0: 예전부터 훈계했어.
7: 아니 왜? 이모부는 지식분자고 아버님은 무식자인데 왜 지식분자가 무식자인데 훈계받아야 해?
8: 넌 몰라. 이건 역사적으로 남을 문제야.
7: 그래, 내가 모르는 일이 참 많지.
5: 한편 고양이가 강덕복을 마주보며 진지하게 말한다.
4: 왜 그렇게 봐? 내 말은 엄연한 사실이오.
0: 더 없어? 이게 다요?
4: 아, 또 뭐가 있겠소? 이것뿐이오. 내 인격으로도 담보하겠소?
0: 지금은 인격으로 담보할 수 없어. 우린 지금 구형의 인격을 의심하니.
4: 그럼 목숨으로 담보하면 되지. 어? 내가 그 긴긴밤과 딴 일이 더 있었으면 나 좀 이따 차서거나 죽을 거야.
0: 그래도 그런 말은 안 되지. 나도 당신과 한 차를 타야 하는데.
4: 당신. 아무튼 말이 그렇단 거요. 아, 이보게, 난 그 긴긴밤과 인터넷이란 가상 공간에서 비밀 얘기를 조금 했을 뿐이오.
0: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고형은 처자가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외할아버지가 됐소. 옛날 같으면 이건 건달죄요.
8: 그래서 아신이 요즘 사자건과 우리들을 비기면서 날 형편없다고 했고.
0: 응? 그건 걔가 잘못이지. 고형이 왜 형편이 없겠나? 장점은 좀 있지.
8: 어, 그러나? 어, 장점 좀 있나?
0: 어.
8: 좋소. 그럼 각각께선 내 장점이 뭔가 더 가르쳐주게.
5: 드라마 부모님의 사랑이야기 12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목,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